하더니요. 워먼츠 하더니요. 워먼츠 하더니요. We are very good friends. Wir sind gute Freunde.